0: 그때 얼른 내젤라 윤디타이 하이 내려오면서 다시타이 자만의 지 COVID-19 그래서 그래 미우자 코라시야 되는 거와 그래 지 마켓 레이스민라 그래 튜즈 나이 초 세라운데 다시 컨디글라 되는 지 게라 다운 디지가 인다고라 나 해건데 마켓 다운디
1: Junditai
0: Khan, there was a Tasi Thai, a Jamaji COVID-19, a good muse, the Chinta Korashi, like Kakara, and Lashon, go a good G. Asia tenants and Kegwas and the net down this same grinder.
1: Guys, pardon, Kerr, 1998,
2: Qui sont de honte, tout y se compte, et vous en fichez, on est qu'à des vies, quand il y a honte, si qu'on y met qu'il y en a chez honte, moi, c'est un billet. Et j'ai assez à voir que des gens ont gagné, les communes, des. Mais il y a des lits,